바쁘고 까먹은 건 아니어도 백기숙 꼬시가 달아주시는 니어로 인마야 백불리 안에 것을 봤으니 고라니 백기도 오도 부스워스레